0: 뭐야 그게?
1: 멜론 뭐야?
0: 그게? 여수하고 머릿속에 불안한 고파함 세 바프에
2: Psalm 150 verset 6 Tout ça qui respire, louez l'éternel.